텐데요. 미텐데요. 미테노데요. 오, 주, 주 이스라엘. 주 이스라엘. 주 이스라엘. 미테페부아데요. 미테노데요. Quem cap gemir, quem pa cavado, quem conhecer. Diabla diu pra passei, meteu de ó. O nome de Jesus. C'est pour une mignonte. C'est pour eu témoigner. C'est pour eu saisir. Le ouais miracle ça la vie moi. Je vais dire.